0: 사람들이 뭐하는 줄 알고 내가 사진 바꾸나 봐. 이거 아무거나만 찍으면 너무 무거운 사람이야.
1: 야.
0: 아무거나만 찍으면 너무 무거운 거잖아. 많은 분 속으로 와라 그런 사람들. 나무 수란 같은 사람들. 야 파이 파이트 미안해 가봐라 봐 왜. 말한 거는 그 누구를 보다 내가 많이 좋아해 뭐. 아무나 누구 내가 내가 사진 하면 내가 안다 안다.
1: 내가
0: 저기 가봐. 너무 사람이 내가 내가 반도해. 누나 내가 못 찍는 거 같아. 내가 못 찍는 사람 좋아. 야.
1: 내가
0: 누구를 보다 내가 내가 나 보다 잘해서. 나 뭐라고 막아 아무나 잡는 바가 아니고 나 막고 누구가 나 잡는 건데 그것도 내가 많이 좋아 받는 거 같아. 내가 그만 찍고 다 내가 안 잡는 사람 막고 나 잡고 나 내가 뭐 안 잡는 거야. 누구가 그게 불안한 게 나와 뭐 안 잡고 나 말을 걸려가 말고 아 이렇게 이렇게 나와 왔다 가 와서 이제 나가 와서 잡는 안 불고 와서 나 와서 이제 나가 많이 받는 게 정말 부끄러운 말이 제가 받는 게 정말 알아보고 있는 거야. 여러분이 안 찍는 거예요. 너만 뭐
1: 야
0: loko mo famba kwala vongo wa pfuna e vavasati ntsengo wa ku pfuniweni vavanuna va loko va nga na ti-problem kahle
1: Okay.